0: 신따리네방천진도하나고고군이있다는거문하시다원이거사들어하여
1: 저쪽으로
0: 하이
1: 누가다듬어서
2: 喂我有得回来吃了这个喂
3: よし行くぞ
2: おいまっすぐ行け